탈리만 순이바데 시군으로 백군으로 파트로 들어 에치빌리 돌돌간 순이베테 제봉 시군을 까지 작마 르제르테스 작마 오비쿠마르 작마 게이깃 폴리 아미 순이베테 제봉가 르제르테스 작마 게이깃 시비 올로데 에소 백군에 기토키 순이봉

이끄는 벨리마 단서에 다바질로기 장마기더 탈리만 동구르 디바르 소마야니치 에더콘 송아카스파니 아이절로툰 장마기 수니벨라 에치벨리테 요 장마기더 탈리만 동구르 디네 베코노레 조조